0: 살살살리지라 마연 반짝여서 미리 와투와 우야대 쏘네 에브라티스한테 타사는 우유에이 남에게서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글나 돈자이 나예예예 나코포가스예이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워디야예네가세 파하우냐 돈자이 내반짝여미야 What's the idea? On Wabaman, the one I saw, the
1: sides of the middle,
0: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Tuman of Frano, my young friend in Papua, young one up with Frano, it's sunset with you.